0: 양권형의 인디케이터. 니원이지 샷. 뭔지 스티트.
1: 하. 아, 좀파서 음냐마. 콜라 찌찌라. 아, 좀파서 음냐마. 이런 봐요.
0: 아. 니소용아 있었다, 아따 봐. 아이. 찌찌찌찌찌 붐붐붐 건강 아이 건강지만 건강 건강지만 건강 건강지만 찌찌찌찌찌 붐붐붐 건강지 건강지만 건강 건강자는 건강지 아이.